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녹색잎 남자를 안 먹었더니 뭔가 허전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요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남새 불안증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새를 충분히 먹었는지 신경쓰기 시작합니다. 남새가 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고기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 고기만 찾고 있다면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녹색잎 남새를 잘 섭취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에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입냄새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잎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죽을 끓일 때 다진 냄새를 넣을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몇 장 추가하고 달걀 요리를 할 때 녹샘잎 냄새를 넣을 것을 권유합니다. 두 번째, 냄새를 장에 찍어 먹기.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 냄새 등은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 적합합니다. 소스는 된장, 춘면 소스, 해물 소스, 소고기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데쳐서 무치기.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녹색잎 냄새를 요리하는 데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소스 상추무침, 동갓무침 등입니다. 물이 끓으면 잎냄새를 넣고 삶은 후 물기를 뺍니다. 다음 취향에 맞게 굴소스, 간장, 깨장, 액젓 등 양념을 넣으면 됩니다. 네 번째, 고기와 함께 볶기. 고기 요리를 할 때 약간의 녹색잎 냄새를 추가하면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 향을 통해 냄새 풍미를 향상시키고 쓴맛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 만들기. 도마도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 끝을 한 움큼 넣고 훠궈나 국을 먹을 때는 시금치, 상추, 쑥갓, 상추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 추가하기. 녹색잎 냄새가 반드시 냄새 요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를 빚을 때 녹색잎 냄새 비율을 높이고 냄새전을 만들 때 시금치나 청경채를 섞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남새를 구입하기 위해 장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최근 시장에 작고 예쁜 남새가 많아진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과일 오이, 과일 샐러리, 과일 파프리카 등 아삭하고 달콤하며 섬유질 찌꺼기가 적어 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남새들인데 같은 종류의 일반 남새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다면 과일형 남새가 정말 영양가가 더 높을까요? 비싼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중국농업과학원 남새화훼연구소 연구원 리연소 연구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리연소 연구원에 따르면 과일형 남새는 학술적인 분류가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업적 호칭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분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식감이 달고 아삭하며 껍질이 얇은 특정 품종일 뿐 상인들이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과일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마케팅 표현일 뿐 식물학 개념은 아닙니다. 구매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중에 판매되는 미니 당근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형 품종을 육종한 진짜 미니 당근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당근을 잘라 가공한 제품입니다. 상인들은 포장과 이름만 바꾸어 비싸게 팔기도 하니 구매할 때 표면에 절단 자국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형 냄새 가격이 비싼 걸까요? 크기가 작을수록 과연 맛은 더 좋을까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이 기꺼이 값을 지불함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 재배 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품종은 종자 가격이 비싸고 물, 비료, 온도, 빛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일부 품종은 수확량도 적습니다. 다만 육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맛도 좋고 수확량도 높은 신품종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흔한 오해로 작을수록 맛있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냄새는 제때 충분히 자랐을 때 수확해야 가장 맛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미니 오이는 보기에는 귀엽지만 너무 일찍 수확해 당분과 향 성분이 충분히 쌓이지 않아 오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과일형 냄새의 유혹이 크다면 다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일형은 상업적 호칭일 뿐 과학 분류가 아닙니다. 겉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품질을 따져보아 헛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과일형 냄새가 꼭 영양가가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더 낮을 수도 있으니 상품 라벨보다 냄새 품종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당 함량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냄새의 당 함량은 과일이나 주식보다 훨씬 낮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형 냄새가 일반 전통 냄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품종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각기 다르므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이면 남살만큼이나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것이 바로 버섯류의 음식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산과 들에 갖가지 버섯이 많이 돋아나는데 겉모습이 예쁘고 하얗다고 안심하고 함부로 따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독버섯이 많기 때문이죠. 아래 계속해 독버섯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도구산 광대버섯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천사처럼 무해해 보이는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도구산 광대버섯 백독산입니다. 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독성이 극도로 강한 버섯이며 국내에서 해마다 가장 많은 중독 사망자를 내는 독버섯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버섯은 주로 참나무과 활엽 수림 밑에서 자랍니다. 참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린덴나무, 리쿠나무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식별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온몸이 새하얗고 깨끗해 보여 경계심을 풀기 쉽지만 성숙한 버섯 갓 중심부는 약간 연한 황갈색을 띱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치마를 두르고 발에는 장화를 신는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독성은 매우 강력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가오리 펩타이드 독소는 열에 아주 안정적이어서 데치거나 볶거나 오래 푹 끓이는 일반 가정조리법으로는 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 이 버섯 약 50g, 즉 한 개만 잘못 먹어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섭취량이 많을수록 중독 증상이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잘못 먹었을 때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위장 불편감 같은 가벼운 증상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대 참거나 운에 맡기지 말고 정식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갈 때는 남은 버섯 실물 혹은 선명한 사진을 꼭 지참하십시오. 의사가 빠르게 버섯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 산들산들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낮 기온은 섭씨 25도 이상을 웃돌면서 땡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육류냐 어류보다는 입맛 돋구는 남새류를 많이 찾게 되는데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 알려드린 남새 섭취 방법으로 건강한 밥상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